0: 미소 왔을 때 미소 공약을 대학교 하고 좀 더 논다 토론 일모 올리면 제 기억 그때 미시전으로 보내서 미소 공약을 해서 됐어 뭐요 미소 아주 선모고 미디 앞서 있는 거고 여러 드리스에 돈이로 아무로 선수나 바람 먼저 적어줘 제가 와서 하는 거니 안 믿겨오는나 그래서 그 얼굴을 스카나 걸어기자 사고의 무엇이라 사고를 걸어 걸어기거나 이거 사미티오요
1: Gracias.

0: 여자 너 돈을 놓고 배가 봐서
1: 뭔가 뭔가 작은 말이야 놓고 배가 봤어 우리가 내가 전설이 문제가
0: 뭐라?
1: 뭐니 작은 말이야 놓고 우리가 빚으려고 설마 그 아들 장을 벗으면 우리가 숙할 장으로 가야지 그러지 알고 가려고 해야 벗은 거 같아
0: 아니 작은 말이야 저기가 어떻게 가도 벗어?
1: 작은 말이야 맞다니 삼마하면 안다 이게 무슨 일이 삼마하면 맞으면 이제 나 그 혼자서 비둘기 사람에게 매수를 입고 가고 수익선도 가는 거 같아 이게 미국 번호 거리는 거니 사장 번호 속에서 말하면 어쩌라 그러죠?
0: 사장 번호에 적힌 꿀꿀 사면 버리면서 대표님 만드는
1: 수나? 이래서 수사장 저에게 제일 많이 하면 다음 회사에 뉴스 빈 것에 같이 머리 버리는 사람은 없나니 뉴스 하나 사주 들어올 것 같아